0: 좀비
1: 레디
0: 내 요니까 따로 하 꽉꽉 Dream is coming on the way
1: Let's all space food
0: 초화 뜨는 겨울 메이크